0: 他因为当把三姐姐，这个他对接看不到，没把他上吧，就出门，就接这样，接这些东西呢。他把送呗，难给，因为他送呗，做这个的，因为事情送的，这个样的，啥的，现在他累加给。다 가서 레작 중도 된다 레작 결 된다는게 다 산지 그게 최 탈사 지 야나레 엔 야나네 바 탈대베 아니 일본도 코리아다 베트남다 야 대신 네 가서다 야네 베네 야 주 소유 아니 우르스 군비다 대전인데 일이 나러려야 다 대회 다어 저기 남과도 이제 사물로기 실은이 모두 떼어내기 위하래 측에 두 뉴를 첨부 첨부면 다 위원회 마도 하시에 다 장면에 떼어내야 차대기 위하래
1: So among the 80,000 or 84,000 collections of scriptures taught by the Buddha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e mental dispositions,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s and mentalities of sentient beings. The one of the principal class of scriptures among this vast collection of Buddha's teachings is the class of scriptures known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from which the heart of sutra is what is being taught here. And so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really belong to the

0: basing oneself in a particular religious belief or faith.
1: 저다 미세 최대의 맞이를 통해 지다 여름 죄상 즉 죄악에 김진다 지시나의 public talk도 이렇게 지금 그래.
0: And as for how to cultivate such practices and ethical practices which are not necessarily based on religious faith, this topic we will cover in the public talk.
1: 간단하게 도와미 난리야 다 망하지디 다 취 다 지금 취대 취대 니쿵 인사하라고 다 덕스지 마도 태상기 지금 독해 신비 취대 다 배지 맵도 멍그리 자 디네 이번 인도산에 지금 믹스에다 취대다 만들래 이런 아주 균전다 지금이 대상기 다 지금 생리기 토안에 지금 류비 취대는리야 삼루디 시작을 다 좌이어대 지금 그 대상 그 신내 지금 다 내주 사업 또 용기를 내잖아요. 지금 딘데기 탄에 아니 과도로 다야 약제 당시 뒤탄에 아니 지금 샘 시두 두비하게 단단하고 털럼지 그 용되기 요래. 선다디 내가 좀 보내셔.
0: So this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o try to. Cultivate some kind of spiritual discipline that is not necessarily based upon religious faith. Because amongst humanity, if we were to look carefully, although there might be many people who claim to be follower of this religion or that religion, but the fact remains that in one's day-to-day life, the number of people who derive their moral guidance or guidance for living from religious teachings is really not the majority, it's a minority. So the majority really remains people who, in whose day-to-day life, religious ideas and religious belief do not really exert an important influence. However, it is important somehow to find and present to this majority of people a spiritual way of life that would enable them to really cultivate these positive qualities and also to show them how through cultivation of these positive qualities one can fulfill this basic aspiration to be happy and overcome suffering. And here what is required is the recognition of the potentials that we have as human beings by utilizing our critical faculty of intelligence and also by drawing from scientific studies as well, because now in modern scientific studies there is a growing recogni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and mind and the understanding of how mental attitudes impact has an impact upon physical health and well-being as well.
1: Then, 지금 여러 삼바상고 열개 동약이 그 탑시 찍기를 최대수 최기하리. 나 최대 민자와다 먼구지 예벌에 전문이디가라. 나 최대가 나리야 지금 따와도 좀더 여등에게 최대직다. 매등에게 최대 근데 패시 실루니도와. 나 지금 따와도 좀더 여등에게 최대 디디 지르르리야 간단시 아. 중재만 대체로 때문에 즉 따외 떠룩 남샤로 직당 떠룩 남샤로 뭐로 직당 디 떠룩이 대체로 디타네 두두루고 아니 즉 다섯 번 사고 최고야 지 시두 최고야 즉 단디 럽제 대체로 직이 패시 뭐니도와 제가 지난 인류산에 즉 중대 남샤 마샤 인류산에 민자의 차바 전부 연구열에디 이내 디 두두 아니 쓴 두어 거야가 털이야 패무치 럽저로 그래서 지구 처리하래 변화 잠재다 쇠바다 아니 초시다 지금 아니 정신 숭야 어다 지금 두두 태디 패무치 럽저 지구로 차용과

0: 상하 규디 차리야다 제 배드먼 구치고 시행이 요 인자네 다 데데야 도슨 도지리 무이사 데네 니네 어떤게 되실랍나 제니 다 에는 콜로를 무슨 부디 콜로 당부여가블이야 내 되게 쉬대하게 댄시 남샤 숭샤부디 산신들에게 취급해 중시대부디 제니 다 콜로 발베 콜로 당부여 난게 곡된 다 간다 지 내로 대코나니 간듯이 인바디 다 지친바지 다 시징대가로 숭부여 말해 자상가 내로 지들이 인바디 배 지친바지 시행도 자네 달라 치질로도 짐베 로 머리버디 지침을 시켜야지 봐 대인년보 아니 유를 치질로도 진대봐 로 되게 년보 진단 개에 유치지 말고 녀댕에게 다 싫어디 엔 디터하고 시행과 차이도와 자 드네 메인도 자네 콜로 바르베 고든 소디 고든 소미야리 고든 세셰데 시부지데 시부차오지 세셰시나 데이터네 람딩이 아니 람딩신님도 다 가다지 람딩이 유유에서 데이터 세부차이구요아리 다가는 신기 군중 참문디 단지 세부차이구요아리 다른 데면 독진 참문디 샤이구요아리 다 데네 콜로 순배 난기 아니 지시부 님분 도대부 다 님분 도대부 유일라면 세셔사연도 다가는 신기 루루 떼서도 되게 다 세셔사연 높여서 처리하래 어다 너 되게 아니 담배신 난게 이제 람지 담바스 대하게 다 람지네 터두로 이디 디다네 마 배지 숨기 서리 숨기 유유 유제유에 세디 남샤디 지시부 숨는지 디다네 아니 나게 람기 멍시디 디다네 띵구야래 자 드리시겠다 좀 된 대기 가서 우리 청고림배 코로나 디디 남망함에 마 침침을 마도 침침에 아니 가서 우리 숨기 시르지 제제도 시야단 로가야지 해지 인사리
1: So all of this was actually a sort of a part of the overall argument of by Nagarjuns and so on, demonstrating the authenticity and validity of Mahayana scriptures. So we spoke about there being three turnings of the wheel of Dharma, and out of these three turnings of the wheel of Dharma, the first, the theme of the first turning of the wheel of Dharma was the Four Noble Truths, and the second was the perfection of wisdom. And when dealing with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there is a certain hermeneutical concept that is developed, which is to understand the subject matter of the perfection of wisdom at two different levels. On the one hand is the explicit subject matter, which is the doctrine of emptiness. And then there is also an understanding of what is called the hidden subject matter, which is the stages of the path that are associated with understanding of emptiness. So in these scripture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hen explaining the doctrine of emptiness in great detail, of course, as the subject of the emptiness, many lists of various phenomena are listed, both impure and pure phenomena. And particularly along with corresponding to the levels of understanding of emptiness, there is also an implied procedure of the stages of the path to enlightenment. So in this stages of the path of realization is considered the hidden subject matter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So this hermeneutical concept of reading one scripture in terms of its explicit subject matter and implicit subject matter is then further developed in the reading of the Vajrayana text, where there are hermeneutical methods for reading one particular text at many different levels. So we can say that, generally speaking, we can say that in the first turning of the

하늘을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